0: 아약 에거리라
1: 들어
0: 치라 에거리라 아약 에거리라
2: 여 아야 어리로
0: 치라
1: 어야 일어
0: 에거리게
2: 고치라
1: 들어
2: 들어 고치라 아 고치라
1: 어리로
0: 어리로 에거리게 고치라 어리로
1: 어리로
0: 일어
2: 아이
3: ついに300人集まった。管理をしっかり。失敗は許されない。